0: 해야돼요.
1: 해항아 그거 갈 땐가로?
2: 기대피네 에코레 나이 에와이크라
1: 키아오라
3: 대나구에
1: 기대피네 에코레 나이 에와이크라 가봐이 투아 토루 키아코에 티아와라히

0: 해, 아하.
1: 걸어라 마이.
0: 고래아우.
1: 걸어라 마이.
0: 에. 응아로. 고래아우 에. 고래아우 에.
2: 고래아우 에.
0: 모요. 고래아우 에 모요. 고래아우 에. 바카이트 티카이트 파타. 고래아우 에.
3: 고래아우 에.
1: 아, 귀여워라.
0: 하이.